0: 전샤라인다 류청 다치라인 세우노도 류청 윤샹 류청 시럽대 신장을 크리간 시그름 시키는 부연 전샤라인도 살막 주먹한 돈지 다치라인이 상드레스는 스플릿 마르프도 온데시키 다치보단 여우로파 스토브리케 의결할라시트룹 세우노도 류청 윤샹 다치라인은 그석상은 0991 시그름이 얕다 얕미샷다 777게 텔레폰 끌음 마사소라
1: 177 핫나시 산앗 라디오스톤 프로그라머들이 her minut her sekund sizge hamra programlarımızda siz ihtiyaclık kuşurla üzülmeydi. 177.4 Katnaş Sanat Radyosu her vakit siz için etraflık mülazimet kılıdı.